그렇군요. 아직 아무래도 뭐 Paramedic 6 and route. Paramedic 6 and route. EMS route 0116.